아시리라 올라갈 거서 말게 후나가 이 대중가 전화는 Ya sé que no, caracas la que no manda la niña, no, jugar a torcer, no, que la